0: 마모
1: 소바호게이 마모 마모 마모 소바호게이 마모 마모 레 마모
2: 20 minutes of back-to-back music brought to you by RK Jewels. Best quality, best price. Only on Radio Mirchi 92.7 FM and 103.3 FM HD2. It's hot.